0: 요, 뒤에다가.
1: 형진?
2: 아, 안타마카.
1: 아, 거지래 말이다. 집가서 보러다. 이지로선에서 이고 거진 거시대키다. 여배인가? 나, 사평화 수호다. 생겨서 일본의 시원인데 내시아대 것통이 아따르시 전부 말이다. 선도우의 이노치도 부즈모 말이다. 那路线はもともと危険だ。だけどハルビンから新京の路線は今安全だ。旦那からどうでしょうか。列車内でいっぱいやれませんか。
2: いや、結構です。
1: あ、そう。